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모태기 외상은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남미 베네수엘라에 저수 탱크와 정수기 등의 긴급 원조 물자를 공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국제 긴급 원조대 파견과 긴급 부상 자금 협력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태기 외상은 6월 30일 기자회견에서 6월 24일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베네수엘라의 요청을 받아 긴급 원조 물자를 공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이카,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물을 담는 플라스틱 저수탱크 1,500개와 정수기 30대 등을 보냅니다. 그리고 현지의 의료와 복구 및 재건 요망을 파악하기 위해 자이카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혀 앞으로 국제 긴급 원조대 파견과 긴급 무상 자금 협력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은 협상 담당자들이 중동 카타르를 방문해 중재국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혀 양국의 뿌리 깊은 대립 양상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투 종결 양해각서에 따라 60일간의 기한을 설정하고 협상을 시작해 6월 서명 후 처음으로 고위급에서 협상했으나 그 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쌍방이 공격 응수에 나서 협상은 중단됐습니다. 이란 가운데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는 30일 NHK 취재에 응해 위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씨가 중재국 중동 카타르에서 이란과의 양해각서를 둘러싸고 무함마드 총리 등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르면 1일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각각 카타르와 파키스탄 관계자와 기술적인 협의를 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30일 회견에서 양해 각서의 합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전문가가 카타르 대표와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과의 협상은 향후 며칠간 아무런 예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도 30일 회견에서 미국과 이란의 직접 협상은 예정돼 있지 않다라고 말해 핵 문제를 둘러싼 이란에 대한 사찰의 취급과 호르무즈 해협 등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와 함께 공격 응수 후에 양국의 뿌리 깊은 대립 양상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은 2일 열리는 인도의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보급을 위해 인도 국내에서 1,000곳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협력 틀에 합의할 전망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의 수도 뉴델리를 방문해 일본 시간으로 2일 오후에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회담에서는 인도의 농촌진흥과 일본 기업의 시장 확대도 내다보고 소의 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하는 CNG 차량의 보급을 위한 새로운 협력 틀에 합의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 전역에서 1,000곳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정비하는 외에 바이오가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그리고 인도 국내에서 250만 대 규모의 CNG 차량의 시장 창출을 추진하는 것을 확인할 생각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의 이번 인도 방문에는 일본의 경제단체와 기업 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으로 정부는 인도와의 민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1: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적을 주는 출생지주의를 재검토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30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째 취임 첫날에 어머니가 불법 또는 일시적인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아버지도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자동적으로는 국적을 주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라고 정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30일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미국 헌법에 따라 태어났을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다며 행정명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나타냈습니다. 시민권은 헌법이 제정된 당시에도 지금도 약속된 권리라고 했습니다. 출생지주의 재검토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 정책의 중요한 골자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구두 변론을 방청하는 등 중시하고 있던 만큼 정권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0: 일본을 출국할 때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 이른바 출국세가 7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1,000엔이었지만 3,000엔으로 인상돼 각지에서 과제가 되는 오버투어리즘 대책 등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국제관광여객세는 일본을 출국할 때 이 외국인과 일본인을 불문하고 진수하는 세금으로 지금까지는 1인당 1,000엔이었지만 1일부터 3,000엔으로 인상됩니다. 해외로 향하는 항공기나 선박의 티켓을 1일 이후 구입할 때 대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됩니다. 1년간의 세수는 지금까지 500억 엔 정도였지만 이번 인상으로 연간 1,200억 엔 정도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 외국인 여행객 증가에 따라 국내 관광지에서 오버투어리즘 등이 과제가 되는 가운데 대책 재원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한편 해외를 방문하는 일본인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당 경감책으로서 1일부터 여권 신청 수수료가 인하돼 10년용이 7,000엔 감액됩니다.
1: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식품 폐기의 양에 대해 2024년도에 추계치가 발표돼 연간 461만 톤으로 지금의 방법으로 추계를 시작한 2012년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식품 폐기에 대해 정부는 2030년도까지 2000년도에 비해 절반 이하인 연간 435만 톤으로 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6월 30일 발표된 2024년도 추계치는 전체가 461만 톤으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전년도에 비해 3만 톤 감소해 지금의 방법으로 추계를 시작한 2012년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 중 가정에서 나온 양은 224만 톤으로 전년도보다 9만 톤 줄어 8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식품 폐기 감축에 대한 의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업자로부터 나온 양은 237만 톤으로 전년도보다 6만 톤 증가했습니다. 외식 산업 손님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외식 시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고 푸드뱅크에 기부를 촉진하는 등 한층 더 노력할 방침입니다. 기카와다 소비자 담당상은 계속해서 음식을 남기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기본 방침으로 삼아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우,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2: そうですか。 良かったですね。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0: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長野はどうでしたか？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2: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3: すごく는
0: 아주,
3: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3: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3: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3: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1: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3: 美味しかったです.
0: 는 맛있었어요.
3: 美味しいです.
0: 의 과거형이고
3: 良かったです.
0: 는 좋아요.
3: いい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1: 이는 과거형이 되면 요깟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데스를 데시다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1: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3: 신세츠나,
0: 문장을 만들 때는
3: 신세츠데스가
0: 되는데요.
3: 신세츠데스의
0: 과거형은 데스를 데시다로 바꾸어서
3: 신세츠데시다라고
0: 하면 됩니다. 명사에 데스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3: 楽しい旅行です.는 楽しい旅行でした.가
0: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大阪はどうでしたか?
5: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4: 大阪はどうでしたか?
1: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3: 도는
0: 어떻다, 데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5: 요かったです.
1: 좋았어요.
3: 요かった는
0: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5: 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매우 번화했어요.
3: とても는
0: 매우,
3: 賑やかでした는
0: 나 형용사
3: 賑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1: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3: 大阪は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3: 素晴らしい, 素晴らしい.